0: 样艳阳芙蓉面，又是仙野桃花片，愿求人月庆相圆，
1: 未到月圆你唔得掂
2: 啊。嘿，阿福，我都叫你唔好跟住我㗎啦，
1: 跟住你就闯祸啦。
2: 咩呀？
1: 喂，定啲呀大哥，剛才嗰个就係楚霸天啦。
2: 啊，
1: 你千祈唔好为情颠倒，將个恶魔招惹呀、啊。
2: 哦，原来就係佢呀。咩咁巴闭呀、
1: 啊。佢生性凶